0: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.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.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.
1: 모든 게 어색해

너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

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.

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.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,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,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,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,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.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.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.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.

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?

시계 1,000원, 한 개는 300원. 네, 할머니, 왜 1,000원어치가 더 비싸요? 그러냐? 그럼 4개 줄게.